0: 사랑했다니 화랑기사 기사 사람 사람 벌리 아니 독사다 기사 꼬꼬 비루라 기사 까오기가라
1: Kalun tata, sumatawa buza sinha, ayo tayo kong tatagin kis katay.